그지 스트모도 빈데 바텐데 기데레스 주노라 파산을 마스 근데 자진을 쏘기지나 그런 그런 공연은 도기레스 특거세다 공연하게 규치해드리고 디에디 공연하게 규치규디 슬럼메덴 바크 비니딘데 기레스 다 차이 비슈 둠바데 기레스는 짜추가 차 뇽잠 추인도 론이 주나 짜메비디 바디에레스 다 시당게 남주 짜트디 사진을 짜트리게 로서든지 말고 레데레 사진을 짜지 주바이나 남주 짜빈데 만다라이나 짜메비리 치주든데 디에레스 소소게 짜티든데 인도텔게 치주든데 디에레스 데데 디차이 치주 세주스나라 신이 듬바데시 다 차그 신유 제바데 제르스나 사마다 무슨 무자베레 차주그 농도 주나 도세 근데바 튼도바 마제 드나 장와신의 초토레스 데디 사마조 제라 소바든데 그 체릭든디 차주 농도 초 시당 그 차노라 초전들이 주베나 도세 근데바 데리지 튼토레스 도세 셰토레스 도세 쇼토바 마제 달리데야 남주그 출리노 주발에 달리데야 레스 디에디 디 차이 비슈 제바데시 다 차이 비슈 고바데 치르스나 소자니 차투미치 데나 차주 카주시다나 소차투바 몽고세 토주레스 다 난주 몽고질라다 소자니 차투엔들이 끼는 차투엔들이 몽고 여르고 딘리 예디 딘리 그니스 톰바이나 또 차주 농도 카주시 동바이나 데나 차무들이 차들랑상 까톨릭이 네바텐디게 디에레스 디 차이 비슈 고바데시 다 주바디나 주니나 강바 산초랑가 강바 살렌다 나마나 지 주왕가 바토와 라서바게 된데 니세 템비가로 사추 주바이나 사총 잡인데 바텐데 디어레스 강바 추디데 사추 논도 추냐에 논나 드나 사자니 강바 추바이나 강바 자마 다 토르라 디네니 강바 논라 산초라니 라서바데 세마레스 디디디 차이 비슈 주바데시 다 차이 비슈 주직바디 시 문제비 가서 차뇽자 토나 되나 신주인데 받지 못해요래서 다 삼아서디 뭐지마 된다 뭐 보여주고 보아 근데 봐야 보면 보던 일라서 봐라 다 시켜 감어래 대인데 시 문제비 가서 차진용자지 통과했나 되나 신주리들아 편도 전부 열어서 대 차이 누바 죽지대시 다 주연이니 가지 두가 차주쉬나 가지 짜마 다토바다 모동게 캐나다 현재 총 남 답인데 바 토토제레스 다 쥐니디 체르스나 가지 투갑스 다 사마라서 바사지 통제들이 쭉디 잡히 쉬시베나 다 사마디게 바짜마 다토바 마제 되나 마차솔로 동클라다 오 케나고다 라서 바데게 되는라고 때도 샤인 제바톤 중조들이 되는들 디에는 뭐들 빈도여레스 디 차인데 바 쥐니 바디지 다 차이는 뭐 조선의 철에서는 무의 무비지에서 사주주나 도세주는 뭐 태워져봐서 차례는 뭐 하지 않으면 뭐 되어야래서 조선의 철에서는 독장은 뭐라서 봐도 뭐 그 봉글리들이 뭐 모르고 마서 보거나 근데 본로도 부지들이니 추가 사주지 그 추바이나 되게 도세근 뭐 태워져서 대에도 대난 이거 뭐 뭐지 차라 되어야래 대에도 차디 비슈 로다 툼바 세다 툼바 쓰다 툼바 드리지시에 도나 또 소환한도 제사질라 빈도 열에서 대에도 차디라 동종 맞이지 남준디 차이 비슈디 야부지 세키바시지디 하장게 개침보레다스 생애나마 다다생이 빌린센데는 변종 농신 인질레고 강게 농신지 대산란 되시 빌린센데리 바간데 리지시 생지 문트 논질린

0: ge po ji ji dang po mo ji ji cha bi na ba ti na da ba ra su ta me bi jin jia ji de ju ye ge ti du gen wang de la jiang yue na ti cui chue jie ti xi yi da ba ra kong zhang ni ji jiang jia li dang ka zha nyong me la di wei jia ke ji mang chue jie ngui mi ren ni xue ya niu xue xi gui bi bei ge jie xia long dang zuo de gen wang de la ji ding ri zong xie ge jie ji ma le xie ma yang So xiong nang dang nang mi yin ba shi. Derin pe jiong lung ting nian ting le kong kang ke lung ting qia. Nga dang ngi ju bi xiu lam xie bi le ting qia san gui ba. Pe jiong yi ga zi zhong qia le ding ri zong du xue ni. Yong ren bi ngui mi ren ni xiu ya ke nam zhang. Ding ri zong xie ge jie yi jie jun zin ba. Gin wang du la zi zhong du jie ni. Gin wang du la dang xie ge jie yi ba jie lin zhi dang. Jia qi ma mang jie xie ra li zhong xin. Lo zhi jie zan bi.
1: Tensi masai dai du
2: la sa la sa
1: ta sha jang sung de pu da ji dong fong de ji dong de ja sha jang sung ya ga da ba sung de zhu de zhong dang sa zhe ro du zhi jang sung la sa jang ni ro tin ni o da ku ge lo ma ni ya qin de yong ge se du tang ma ji le ji tong ni da ge ya de zhe ge lo da chung chung de ku ge la he
2: ge ku ge la ji na ja sha ji ge ro ba di jang de ge sam lo ji ge ro ba di ken de ji na
1: 저리가 삼로가 다 간다 그런 주소는 이 관 저기 살다 들어버렸으면 예 잡으러 가는 인성 됐다
2: 예 나와줘
1: 로 족숨반이 잡았다니 너무 봤다 이거 족숨이 다 된다 뒤쪽 됐을래 내가 잡으러 갔다 제가 손 나와 양보 가 코제시
2: 잡으러 됐죠 예
1: 작전 산다다 오늘 개 통과된 차샤가 다지는 다 최지 강제 다 많이 개뿔대 직직이 지금 엄마도 제조고 강제 삼로 땅으로 강제 내 준진시로 진사 예 개라 공부다 미 대다랑도 그런 셈주 그런 거 강다 콘다 가지고 진짜 정말 있는 다 써서 배강 로직 셈직이 땅 답 되는으로 되는 미 시지고 양도 송하는 콕 하루 간고 잡수하라 대다랑도 오고 준진시 저 종내로 가도 되면 첨부 줄라 예 Tēnē tē pūmāru mī shētē sānē rū yāng jīnzīng bē tōngdū tāngbō chē tū sūngā kūy gālā rīmbā tāngbō lā tārāng shī bāi tē kūy gālā wō lāk tē wā tē tū sī nāng chū
2: Shā tōng jē rīmbē gā nī ngū mī rīmbē shū shā rī
1: sī Wā rā yā tōng kūy gālā lāk tē wā
2: nāng kūy jū tū kī tū yī nāng
1: kūy gālā nī tōng tā mī jī tū
2: Tī ngō yā tōng rīmbē gā tē tā kē wā mār
1: wā Mērī jīla chūpa wā jīla shūk tu shūk sī chī nirā Tāyī khuḷā mū lā tē māngbū lā Tēnī tē chā sūwa lā Urē nirū tīrī tōng yī tē tū sūwa lā Chī ngā tē wā tō pā sūwa lā khā lā O tēnī khuṇ tū yī tā wā Lūp kā yī kū tā kī lā tē mērū Tēnī khuṇ tū mānyā rāng tōng chōng nī tā nī tōng Chī tū chūk tī tīntā jīla khā lā yī mā tīntā jīla yī bā yī
2: lā
1: Yāng nirū sī kua jīla yī chū Tā kua kua tā wā shūk sā Tē tā yī kū kua lā Tirang tukse tashaya tsokpigi lewa wachik tita suwaya tini kankasa chita tsa Tarak tang me chaya, chita na kaang chiko de Shambo na miso chong chani me, tukloklu chani koyo chani me Tari tayi nilu nani tukse rangchong chongi uti pepi kala Tuklok nio chaya chiko shiwa yin tini koo tanda Uwa matayin tanda se Tini uwa chila yang ni jang ni tiwi Tini tini nani Tawa chujik pepi la ti o Ya shu, u tuen tu, tu lo nyo lo tuksa. Nani dawa chumisik pala, dagi lamsa ya hu, koni ma, ensa kashi ya zala tu lo ting chik tu kide. U ka tsaka.
2: Ka tanda di tu lo nyo, ngu di tuen tuen chung burba?
1: Tanda, ta o ti chung suwa tanda, tuen tuen chung la. Ti chung la mi tu.
2: Tanda gina tina, ta gong lo tu tuen sum pe ruwa.
1: La wala.
2: Tani jik shenpe kab ki su su ki ta chik, she chab du ki ta chik kende so re. Kharka tangtab yu neri rwa, lupo yu ki tim yuri yu neri, titi yu ki nizi tenso nang gui bhe.
1: Tha kuwa ya kaan tenso ma da bhe karang kui kala tinta jwa ti, nga tha tente ting lo na nele shenzo jwa to chana ya nga, tani dya shen di lo bhe tenso mba jwa soja akha samar, tha khanda, yala rung tsa rukhshwa la, mi tibhe la kazi lam nang, nga nigi mi nang shing mi du, ting sang shen tat bhe. Sukpo kucho kur mishe, lube dodang dhoma she, lakpa yungma she, kawa dhoma she, kenza honda chobi, chobchung. Tane dhagba kanko, kadukla lamsang, sui manga sula lamsang kadukla lamsang sige. Chirang chobta yana gadema chale, chobta yana yin shobne, chirang chira nang dele se. Tewa churi iri si diyal. Deshe peka, deshe, korang dan chiki te teko, 这一张起的
3: 노르예샤스가고
1: 망아이나 고 라자방자 저에나 이거 넘메다
2: 다 진짜 길라게도 시유도 아니지 나준수 아니지 그냥 자세대 야지 근데 좀 소래 소소 토코를 제대 야지 냠바서 좀 마냠 공부해요 자세대 차비야 얘네들이 파티다 제야 얘네들이 다 종속하다는 거지 종이 타고도 와 척으로 와 섬내 나 녀석 가르기나
1: 다 콘다 지는 강세다 고 다래 고 믹슈 마카비 소타 지는 간제 콘베 점점라 간제라 뭔가 소타지 돼 예 틱도 칸하라 뭔가 간제 다 고놈이 이게 오래 도당된다 오베다 차당한 거 다라로 미게게 마샤다 다음에 고 녹사시고 녹사시고서 간 것이 아니야 다가라 고 제는 다 말 두에 잡도 짓다 되지 나닌다 다래 작다 그런 잡에 이 다로 다 잡자면 두 근데 가제니 우한 탐세대 예 되네 고랑도 잡도 짓 고랑도 잡도 짓는 거 고로 칸 가지라 된다 뭐 이렇게 정다 진짜 뒤져 그럼 매다가 뭐 매들
2: 근데 다다 지 그래서 그랬다 야셰디 아니 그나게 공수에 채너지 존재 나로는 참년이 뉴뉴 좀 세네레 차베데레지 고 다다마데 버로
1: 어 도라 진짜 다
2: 되지 다야 다다 롭촌나라 라가도 그냥 군주기 장생 인내리 고생네 되니 전부도 사
1: 어 대 전부도
2: 다 되니 들어와 제는 두야 그나저나 섬네 나로 양직 섬세르데 카리
1: 어 고신나 센터 다니 가지고 야 니베 소르데서 고 말라 송도 세나게 대서 버서 소자 가서 버서 이셔리 코코도 해서 매 미미 저도 알아 생각돼 니 감볼에 가라 트레스 겐데 왔다 챘디 다 된다 다지네 부숨당 보면서 되게 좁아도 된다 믿도 된 맞아 레사시가 됐다
2: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 걸었는데 양 종점이 찾아가 되어 있다
1: 대들 강보서 됐다 됐다 상으로 셔도 됐다
2: 예 다 로사 그도 양 셔도 지게면도 양지 공간 찾아 찾아 되는 줄 알죠
1: 어 됐다
2: 예
0: 디양 베제 망트레징니 트더 Rilung tang sum dang, dou gui dang sum ji la, ni xin ye bi xie ba yue ji ma lang wa yue jin. Xie ge jie yi la cui na yang, jin gui dang, chep qi la xie ba mang bu yue ba bian na. Dong ba da dong chang mu yi xiu ji jin, ba dan guan bu zha sum, yuan xiu ji jin. Jie ji ga ma min zhu yi xiu ji jin, yuan ba ge ra po xiu, yuan xiu jie jin xie ba su yue jin. Xie ba di da ne, yang zi gang la yi zhuan dang,
1: 괴친띵라 파신 제바다비 뉴바여 워나 시가 제이제 차치라 모차비 휴서 진짜 여지레세나 근데 제시기 탄데 차제디게 양직 시수라 근데 요르베 차제라 시소다 딱 그 그래서 저다니 매요 그래서 저바로 나 매요 괴친데 예 엄마 대여서 매요데 가고 부인나로 보모인나로 마치기 조디 메독서 자여레세 다 강도스는 코 따도 건 자세다고다 람상 탐구 두록 심도 지그래서 전주 제네로 따디 맞지 루더 잡아도나 맞지 드로스가니 팁 강물 엔디데스가 다다 오 코기네도 데세 다 갤라데스 숨어지나 온 토스레 대 인짐 주기 데세 헤라 크스레 대 다이 다카로 건제 알라나 차다 차차 주데 다이 엄마 엄마 오래 본남이 장서 지다 말려야

야 다테 디마 로마 쵸바 다치네 다른 다타 판쵸비 디 까나니 챤 참서 요베케 레마 켄나라 까 체챤 데마 짱차 상키 잡쪼케 레마 지아짱케 예디 용디터 다총어 데네 차얀 데마 짱차테 따포 컴조도르게 가소라 피켄 고네 차르치반 드라셰 치케 고네 따동케 카누케 런데 라셰 요바카 더보동라 디네 런데 렌바달로

0: 매션은 전노당 채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기 유인
1: 매션 응고 시즌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그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나로 라야 지용 배나 때 죽게 봐. 시 받든지 다 대든 레버 다야 받대이나 때는 죽게 봐서 메다 근도. 아, 때 뉴민제야 세근도 메긴다라. 때네 샤가 나다. 세아 뜨니근 제진도 데나 뜨니 가세 그 샤이 그 랑 샤크 콘도리 이즈 다 정자 렌시 데니 예외는 용보 뜨는지 다티 페나 산제 그 쇼피키 뒤서 데니 네조 그 샤륜 바보 론 잠벌레 노 발라주 샹자 마니 렌제 쉐거와 렌제 쉐오 비카스 데니 나조 그 잠니 사니 아 데니 강바지 그 체용리 이즈 아, 던직 세손도 다텐레 나더니 하주 그 땜지 쳔보 이제 다 초드쳐 반드지 야와는지 다들 저교사리 다른 아조에 나더니 나조 중국 그 러시아스더니 로레 태인이 멤비기 레지레티 중지 기타 저 뇌바 총결이스 빼나 아조에나 셴야 내에 나더라죠 와 당보도 달로 달로 대 셰다바이나 근데 미소자 구월에서 미소자 로제라 삼일소죠. 근데 손오에 난다나라 야 내가 다나 디그 뇌바야와 아 다 주체화로와 다 빼나 내서 그 년토스 사그로와 그게 사로나더라 로제라 드니 토 니린데 디나 드니 뇌바지스 다치세그 뇌바 신세그로와 아 든득 내 소용 그 어레스 내 속에 그 등산에 난 레드 파체와 다 니토 다겨도 든득 내 소용 그 어레스 다데 나든 내 바시 지스 총그레스 다데 그레이텔 이나 든님 자즈지 든 자즈 메바지 니 어레스 그 자바 오토 제다 자바 메바 든득 나카 니 어레스 데레 담보는 다 자바 여바다로 데 나든 발렙다 든니 창자 Di lui la pimpi ki zeri nato chan yore is, mzhaite nila. Laat, gari pingur sina riba sagi yore is. Nga zu ku jindila guzhi shusun segindua, tezu mna la ki pinto shimbo yore is. Kuu ki nalol gari yore sina ga yore is, nga zu gai segindua jakil, di yore is. Di uca du, ane di mambu suya yabayna, ane nga zu ku riba ku ruini ki natsa tezu, ngongo tan tezu ku tini pinto shimbo shimbo yore is. Da ti mambu chi sui ya bai na, ane mi ki zubu yang top che giyo ori isi. Da shabshio ti na, bongpo ki rei ta, dini gada zuruwa. Kaze zuhu ti, nga zu ki tara, xiang shui dao mi siya jinduwa. O ti, nreya ti sa giyo ori isi. Ti gani shungba ri si na, nguma nguma ti nga zu ki ta, meren bar hiyo ta. Da, mra lam ta meren chong yungduwa. O ten cho wiki xio ta la, tani ji ya ba tana chi. Ten xio la lu tang, tani zin cho ku meri kanyang pechup tang ma nyong wa tana chi yore yas. Ti ki rei te la, tani kuzu pechup, pompo ki rei ta, kada ki rei te su, ti nre ta sagi yore yas. Ji sa tani nre rin dham zub shingi ki chen kwe parwa, tani yong hui mi yas. O ti ki zu pi ki tani xin le tsi ya ba go chi ki, Tini njaya sabon la juju tong zali yo tila, tini yo ta tongsi leki. Tini tsa dan dampa, yon na xianyi da timba, kesa nanju misa sozo. Tini deso tupi ke, tini koko ti yeje tu juju tong tuba reis. Tini tupi ke mjaya la, tini lukdo xiong yo reis. Ta nga tsu pungna yina tini zayu la sopa la, tini kionzi kin debli lusu yo le reis mjaya. Ndi nanta, Insho, ma, ima insho serwa, nga tsu ki jakila anchi suan segduwa, tiki tripcha chong mungpo yore is. Tiki tini zupo ki long di ki nazan jiong ata, zupo ki topso ya, teso ki pini yorwa. Nga tsu nraya nyong pika su la kandri nyong gore sina, kato oma kando atan raya yoba. Sekhe zi za yoba, rwa. Pa zombo yoba, sawa, zangla sawa, rwa. Gecha tang, tini shema ki dorme ba. Do nyongpo ma rito, ngaxie chenpo ma, ngaxie chungchong ma tana rito ma riba, rwa. Mzhaya ki papa tana,

다 시바 마냥 아이 마시어도 좁어 심보 차데 그랬더라 가세 그 어다 가르세 그 코 마이크 코바 놀로 좀버셔지 디요 비카우스 아니 가서 그 예산한테나 할래 마주지 좁어 심보 차데 그러와 대소에나 님 레츠 살주나 나 좁어 똥파게 어레스 범위 그 좁어 심바 차데 그때 좋아 레르주나 야부여 어레스 네지 선지 그 본체 근데 봐냐 봐 배나 주 네 유랑 보 나자도 아니 포화단 제바데 속이 네바냐한테 에네세 야보마 희험부터 올렸던 네소 용료로 와 어 대소이나 아 된제 사진에 야보여레스 세베 카건 비기네 봐 다 르나로라 드니 세바 차와게 동제 드니 카간 부차 된게 드니 나자 여러 와 다 된직 아 미그레 대소라 아 드니 제스다 드니 초그리스 초부차그리스 드래그 추디 포추 사통라 근이 동화다 다곤 브레이크 레치치 요르와티 나츠고 포아크 포처 디게 사돈데 졸라티니 근디 동교리스 아 제지 나요 문다위 시바 레치 두구스 다 마시 시사도 그 시바 요르와 데졸라티니 마크 나요 야보 문도 아 던달레나 테니 좀 레치 디솔루전에 하고 요르스 다 가르스는 그 조보소 그러와 미기 에 제타이나테니 나요 테니케 사마 세치크 차심도 바지르 아, 코로 저거 만져 코로나 손나 다 세야 아휴도 아마 되니까 늦어리. 다때 늦어 야보 메소나 아니 되게 차다는 레쳤다 로이제네 야보 요아리스. 다 다리 공원도 피 옆에 있는 레스 할자나스. 대래시 피가 레쳤대는 되는 네바 양거리스. 엄마다 브랑켈라서 봐 셰바나 되는 네바 쩌와리스. 다 양화 쩌와서 이때 코로 아 두른에서도 내주고 양화다 쩌와대 쏠라 뛰지. 아니 사마 포첨보 사야나 포충어사 로아티 포알 지비 떴대 졸라 파자제 근데 사마 그 봉신다지 아 대졸라 더니 최정세 그러왔다 레메리 다때 졸라 때 배슈도 받드네 더니 아 단자 가세 사고레스 단 레레이나 데토 라보 가보 가보 어 던데 그래 나가 쏘셔 그래 다때 나로레 데토 라보 때나 롱글랑로 버슈바 long koran la de koran koran ke lang je yora dino la majo pa che jimbi ke lang nor josum pe tende yora wa atendi ke rel hyu or rang ke jiwi ne sal ma so pa che yin ke yin ne la so che lang lo pa hyo sung ki tenda la a atendi ka re se ke de do la po de su de ya bo yora is a tende compass ke yora is de do la po de ni nya wa sang se ki tende lo po lo kan yo de ki te so la tende so ka re se ke That's what Sangwik in the Bayores. Shumita, Trimita, Yanan Jansa Tawala, Niba Lama Kanyo Banan Jones. That Shumi, Drek, Jeto Lapot in Yapu Shumita, Rawash Shoke, Shusak me. Yana, Trimis to Matrasak me. Ah, tell us about Tao Yabana, any Koran Kumbinalo, Ta, Ne Lama Tana Yorwa, Attendi Kanyo Batan Sunga Melis Lotogores. Sen jatogu yoriz. Luzon nyambashi, lupuk son rwa, tama, cha, xa, ce, ru, gan, kawas. Tetsu lan tani, nyambarishi situ nyongrishi gyo yoriz. Zabog mi, zabog yorwa, ta yunga zuku shuyo guansi gindwa, tetsu lan nyembo chali gyo nyoba yoriz. Ngor se situ, ngunat mambu chi tongun ki tetsu lan tani, melizoli gyo nyoba yoriz. Medru chi, poak medru. Poi ke judia jeli ke nyu ba yores zama ga ba se ta nga zu xiang wan ga nu ge ro wa xiang wa de zu xiang wa pe dong ba de ba jie ta se long ge nyu ba nyang jie ding ga nu ge ro wa ho de zu yu na de ni ma ga ba de zu le de ni me li zu ge nyu ba yores che ba da po so wa mo de zu ge nyu ba che ba da po yu nyu ba so du ge ro lo wa zeng se xi lo wa le da lo wi na lo le de ni che mi ro sen ru dan zha man da yo to de zu su ma pe zeng se xi le ge nyu ba yores 但这套干部的那个，可比你讲的要是那，提拔的公司的要是提拔是对，你做多啊多的吧，得做提拔是个话，公司的卡工是吧？啊，这个人家是个要的是，等你年轻啊，老婆个大皮包的话，年轻啊，娘啊，看女包的话，多啊个拿茶，等你人了就别个拿茶。ta penan cha ba se ru da te so pa so ngun ro ya ge na sa te so la ren ni se ge ro chama ga pa che pe che tru ji so po ga tru ji te ni sa ma man je tu lu ge ne ba yo re sa ta re to ga bo yi na ko ge mu sa ge ne ba ka re sa na chwa ju ge re sa ta nge zo ge to wa ma jo ding ki yo ro te zo jo le ge ne ba yo re sa
이거는 사드스 내가 저거 사마페 이거는 온거래서 아 건세 아 딱하 건도세 포악 두지 근데 마다 메라 트미 당지 당

0: 투리야니 초니 냠레게 로드사 마세 총마 리노라 타지 도송경 타 콜시비 주경라 구디 동켄케 냠규베시 대외강시 초니비 첩시기 로드이 타 미견 림보 자주 오므지엘 딘디 누시 진다 타 지소기 름로 피게게 튠삼제 민자외 게크 편주원 시튜 냠네 타 냠네 니편 용토외 라주체 유지 송유시 칭메이 벤저 총등기 종 텅습 체비 무주 냠네라 유세 둠체 톱지 튜이링비나 중국타 오스트리아 예금 유니 편수 워르케 총등타 마조로의 개진 호유류 친디속세 중국타 오스트리아 초니비 총등의벌 덥 10개 학상 파르디 총규 남의 피게 운규로 주유 Nido yamin yu seng lore zhungu dini Austuriye chongdun rogda chenze angsungba ari yuru ta. Ta pare Austuriye kele chukin ngabchul haksamge zhungu ra macho ta leri targe dang wale. Mengu nyamdu yi nyamle namzang ka chekdong ngabchul haksam sin shi. Teta chwe lukjin chisu ta zersun ki zi gyur sole. Langkor ki lula so surnun rin ta towe kyopkun suyu. 대단 첩지 중국의 마조 켈레 대회 마오시기야 오스트리아 디니 여러 의샤르 촘레 야체레 동외 섬니 젠송 호지니 중국의 마조 켈레 응업절 학삼 오스트리아 시차부터 추체타 랑코레 진동 무지소 레리 추유 중국의 뉴욕 사베 랑코레 샌들리아 나데레 루지체니 튕기 체부터 중국의 튕기 체외 메코레 위에나타 스아르즈버기 와레 판도 총우체니 유태래 피게게 순수 서버년 유지 송토 칭마이 중국타 오스트리아 벤조르테 렉치서브리타 냠지 딩섭체베 콜리시비 튜일레 코지타 코지코지게 룹지케지시 토유로타 테네 펜주 니펜게 베춘이라 게컴니비 미마게 케벤타야 대외튜유 미슈리네 비리 초부체베 망심 뒤투게 멍시된 토송시 중국타 오스트리아 니가레 유린게 루규타 외동바로에 린네 된비 민슈린네 비리 치브네 계급니비 미만게 심튠 진삼이 시소유시
1: 콩구진키 게사 진샤사

0: 차지 뉴스 득체 곱주 약보 토바세 여바시 메도 종 근이위 머린 튼저 분비 강지 볼은 젠더 갑 예반 예든 요 드바시 젠더나 흉키 럼츠 샘효 람파다 짠은 네버 강내 제바 펜체 용대 차 초보소시니 르제제 조능라 롱주세 여바시
1: 샘라 조남시 레군이 동의 남시웅다 수준이 하살라 차바초원베니 렘시 차바타톤베주 최체 안장 추소니 최체 안장 니자조바르 산조지 조마 차바타톤베니 렘신 치마몽쿠주 최체 안장 추니 최체 안장 니자조바르 나출라 치마몽쿠니 렘신 차바타톤베주 최체 안장 소니 최체 안장 추기바르 자이출라 차바초원베주 최체 안장 추소니 최체 안장 니자닝바르 你东去了恰巴去往北你人心那么久这次安装去接你这次安装你脏啊巴的先给看贝拉这么猛过去这次安装出你这次安装去过巴的卡住去了恰巴去往北你人心恰巴他通不久这次安装去你你这次安装你脏啊巴的给子了这么猛过去这次安装出你
0: 최체 안장 니자니 바르 보심나 치마몽코주 최체 안장 안니 최체 안장 추든 바르 태인디 리치 제 좀전 겐커와 아 히랍다 라과 춘자 히켄 친구 길 라과 체레 니엔두 슝키 샴바 유두다 히라 남젤 다팝 드좀키 디치 지에 태인디 표조 산진 냠라 리치 휴차르

0: 我可以看起来这容易行看的，我们一定能接到这些电影过的。
1: 谢谢我，等这些过去。啊，你干嘛的过的？真的呢？我看你这莫给动作，啥时候干啥干的？莫给搓麻多少些个呢？对对对，搓麻多少些个了的些？老板的，多了，杂了，拉了都是，我们这个人的点子都是那要求上个。呀呀，他等这印度，来先等我们也没有些，等俺做一个人的那的，就这个人的。
2: 수준그린이 돈 쏠라 마냥 공패당 냥발라 쏠라 핀토 토보여 산 그게
1: 오래래래 롱진 카바 송양래 진가 망이 쳐도 뜨노 무기 송그 냥뿐 예히 돈 아치는가 오래 다 냥보지 랭야
2: 래래래

0: 인주 간다 간에 반 인주 가보 소소 인자 바자 마토르 어 아니 주 간다 간에 반데 마셰기 비 진세다 간 투데 바레 세딜 자이 차니 아니 산지 바스야 니가 놀라 제자 쪼다 간에 세 아니 고 진주 거 단 너나 진주 단 레위크 아 체다 나이크 단 나야 데소데 산지 바게 다 제자 거 쪼다 보 차디어 데 임바데야 아 아니 산지 바가 자가 뉴르 만나 데칼 고 시부시니 송요 바레 진주 쪼에 대신나 너다 로다 히남주 산주르 자라 토메지 제와마비 초다 녀르세야다 얘야 진주 히바이 대주 조아 만토야 대단테비 조아 히세야다 진주 조랑 키바나 롱고 대다 조아다 라미 메가 선자니 대주 토도 와퍼샤세니 와다 진주 고르테 신지바게 조작도 예바테 세보시네 아니 아 떼여바 된대인들 다 인주 고 고른데 아니 신지바게 짜가노라 인주 군 조여라서 바 강은 주 강은 문주 대서 좀마테 신지바게 가슬라 고 까베게 조자나고 되네 지 마이바 임바인자 니 가슬라다 세보지 마수마시 다 왠자 때 당주 군 노는 세보지 숨게 바테야 쪼치아 강단 대와요리 세비디슬 당주 그 지자 쪼데 체리세는 아니 인주 당 드비 그 샤치게 나야테 쪼데 당주 군 노는 다 자체레 신이 그 지버 군에 땡요 쪼 인주 당 드비 그 인주 군 니바난 드비 그 샤치게 나야테 땡요 Tende yinpa yinza, tangju gu nuna ta, nginju gu kasila, ani kaana nju da manju desu sumate, ani sibu shini, ani tenyo pari. Tenpa tenyo, ani tangju gu ta, kasipepi ki jeja tang, teka nrede bachi yinpa yinza, desu te, yung tangju gu nuna, ani sunyo pari es. Tandi kasila, ani nginju gu nju yu tang, nreni, matab desu jigo niko, peza jima, sahin rabu chishipa yinna, yinpa desu desu tanga ngazu rigde ni kuali ntagiri. Tā tīngu nōna pēnā ngāzō ngīngju gu nōna ngīngju tāngbō de kārī. Tā ngīngju gātāpēlēn cēn bāyīnī na kāni āmārē bāgā sācī yīgī sāncū pō cōmā yōgō cōmā gī jīsāncū pā tēnī jī ērē yēsē na nī ngāzō gōntī yēgā rītā mārē yēs. Tā wānā ngīngju gātē anī mīgī gu nōna kāngrā rīngju pārē yēsē na ngīngju gāni jatā ca nyatā na yā sāyā hiā sāncū sēnī kāni sā ēmē lōna tēnī sūyō pārē. Nōrna mīgī gā nōna jā tā ca Nya, da, na, ya, sa, ya, ya, sa. Ode, chuchilan jubari. Ta sashi sanji na te chuchilan jubari. Ta lama chukupola, ane ko manjubari. Te indira ta, pe na ngansu, juye tu chibi kimi, yige chuchipoto la kane juri sene, pe jangyana, cha tabarin suenpa yana, ka cha ra ki charar pa. Ta tabarin suenpa yana, ane ka ta nga ye tang. Ca la yana, ka ca nga ye tang. Nye la yana, tene nya la yana, ka nyan rupu nye na ye nye. Ta la yana, ka da nga ye tang. Nalina ka nanga ye nang, yalina ka yasa ye yi, salina ka zapa ye zap, yalina ka yaka ye ya, xalina ka xama ye xam, salina ka sara ye sarar sani. O mi yige tezu sozo gongodala, ane nginju kate, ane njubar, nju rungar. Ta mnjubar de chere se dili, te chuchipo pa pana lama ta chiga yorwa. Ta chiga nono pecha yana, ka dega nono tsuenpa yana, ane ka, ka, ka nga, mi yige te yeka di ngendula, nginju kate njumar, jinsa chere, nginju ka koran, Kadega nono yorwa, kaka kanga nono gat yorwa. Dina rang deba da rang njumare. Rangi de rang deba ge yige te sore njumare. Dina zira pecha gana kaka nga sanda jarni, kaka nga zwa yige tende zawa nina nga so pegi yige jo anu mebare. Kaka ka zwa nanda, kaka nga sanda nyanda jarni, kaka nga rata api nyanda jarni ko jyotan mebare. Ani chade len tsuenpa yinna na, ani cha dan cha, tende la zawa nini, ani ko njuguyo mare. Tā mīsāli yāng, nīn chī kī dā nīng bā gō nō lō, mī kī chā lā chā nī pā sī jī nī, jīk sī yā tī lā kā chā kī kū chā kī jīk mā rī nī, kā chā tō tō lā nī kī kū chī nī, kā chā kī kū chā kī jīk sī yā, tīn chī, ngā sō nīn chī kī dā nīng bā nō lō, rā tāng yō bā rī. Tā mē chā tsā yī chā nī hī yā pā yī na, chā lā mā tō lā chā lā mā jū bā rī. A nī chā lā yāng kō njū kū mā rī, mī kī kā njū, ngī njū kā tī njū mā rī. Tīn dī lā, dōng bī kī tā, chī kī kī lā, kō mā jū bā rī. Tīn chī yīn dī lā, tā kāng dā rī chā, a nī ngī jū Ka ta pa ma ta pa ma a O ta teso yin jina Chiba chichun chali yor ka ta pa ma as Teso soma ta rarang juye ji Mi yi ge tenke yo par Temi teso la ngin ju la yina rarang juye tu chibi mi yi ge na ju Ngen tu njuk baas yini O ta juye ki piki jinsen Nengan rabo chi o ta tene jil tu de ba chi res Ta tene shera ke Tene iyan rabo na mahi yung teso la Samba tu chiri yise dili ta Jinju che de xie samba re Ngin ju nga de xie samba re Ta ngin ju nga da jinju che de xie cewe jis la Ani nginju da jinju kanda ya munju bigo, ani mingi yege hama nyehi boyo bari. Tela munju bagi yege nyehi yose yari. Ta munju bagi yege nyehi te, sanji bagi cawa gano la kandre sundu yose la, mingi yo nisan sanje lam, tela yangji yodenyang, kanda anjuman yarwa mense yari. Mingi nisan sanje la, tela yangji yodenyang, kanda anjuman yarwa mense. tandi kasla mi gi ni sa san dela se dilo ndi ka ji mi gi to kan go gi bare de shatan ka lo mi gi ge a sanjipo yana sa ji ge sanjipo choma la go na za ni ndi ma re ndi ka ji mi gi se ande kon de ki bi sa ji ge sanjipo go no la nin ju nga da jin ju che ta do do ge na jin ju che de pa pu che wi gi sa ha ma nin ju da jin ju kan de ya mo ji bi mi gi ne yo wa o ta te kona la go gi ba re ndi ka ji mi gi ba de sa ji sanjipo go no la jin ju che pu bi ka 아, 하마거든요. 미기게 녀히보 대라고 그게 봐. 다 대답하고 미기게 녀히보 대스. 드니 가르에서 봐 이제나. 다 까당 카. 자차자냐. 다타. 빠파. 자차자와. 야사야. 샤하아. 오야 다 이게 된 녀히보 대. 아, 다 니까지 이게 지금 미겨서야 돼. 다 미기게 녀히보 대나? 다 아주 베이거. 이게 좀 로당왕의 시바이나. 당 아주 이게 그 측침세니 야나 측벌세니 그 차디는 되지 바로는 거로 이게 측차를 들어와 뒤에 있었다 공도 희비 그 미기 이게 된 얘기 보때 논 편성 바로라 치체 찍고 놓으라 아 다 근데 이게 니상 요나 근데 이게 숨 타는 이게 이가 라서 봐다 간지 냔데 츠 참 여러와 냔데 대조셰바 냔데 츠 직바이나 아니 대소라 치레세디라 나서 백개 좋아하는 시바이나 아니 된 거야 고지요 말이스 타나 다치리 데라 영지 여대야 저디로 고디케비 미기 짬바 니에키보 치치 찍으면라 근데 니사 선사 근데 펜스 쳐져와 야나 데솔라치리 이우에오 쳔비기 영예 간데지 자나야 간도 안 주면 자라면 세디로 다 나서 배 간제 받는 지 배시 똥이 고르신 시비가 다 배게지 타니 간아야 그 죽 말했어 어 되네 뭐 봐 인자 아니 자라면 제가 근데 그 거니 이게 대조시지 요 말이에요 다 니가슬라 아 되네 다면자 서드 벤징 아니 자당 원디 시바이나 자라마스한테 간다자 덴데가 고니 이게 드 자바이나 베게지 타니 간라 엔주 마레스 먼저 바이 바이엔자 아니 덴데 그 이게 기타 데존다보데 시니 마레스 자르바 마이스 와타 덴데 데기 자바 와타 덴 간도 원디 시바이나 고지오 바레 왜 다 갈때 드니 제지 매나야 초그 드니 제데 바이나 이게 녀히보데 치치 찍노나 니스 드니 파스 드니 제 바이나 다데 이노스 아 더그 땡 가야 땡 더그 말이 아 드니 이게 나그노만 네 더그 말이 데 더그 땡 가야 땡 더그 말이 에스 가서 베게 고한테 시 바이나 아니 이놈 바시 자드레스 다 텔랑 가서 미기 짱바 녀히보데 노노 니델 드나 데 니츠 자바 그 베지 야나 베 차야나 자당 가다면 차파카스니 아니 데스 냔들 냔타 메바레 양지 여딘아 데라 양 야바이나 베체 차파카도노 차리 양 기구제 야마나 팔 기구제 야마나 칼 기구제 데스모 간로네 양 야바이나 찍바레 아 나가노네 제데야 요마레 데야 데토 마레 진세 데라 데니 아 닌주다 진주 간데 야 문주비 그 미게 이게 지 현실제 오야 아 딱 데소 데체르잖아 아니 치시 찍노노 파스 니선 데니 아 데르 로데야 모로와레스 근데 제바이나 베게지 다니지 참말이스 뭐 대인바이서 대답하고 이게 녀히 보들 처리 있어야 되네 아니 아 너가 너 지금 문주바 이게 녀히스 야나 미게나 쳐서는 아니 미기 짱바 하세요 야나 미기 코나 하세요 대인 미기 짱바 야나 미기 코나 야나 문주바 이게 그래서 다 된지 잡아 차 아 미기 짱바 아 대니 미기 코나 대니 문주바 이게 미기 녀히스 오 다 됐어 이제 처리 있어 아니 된지 미기 나랑이 좋아 봐 어떤지 미국 나라에서 오는 거죠. 왜? 단도 치르세들 아니 문주박이 이게 아 녀시게 봤어.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진다. 생긴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총자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0: 选择新的部位 明天你啥时候来？你比个你明天是呀？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제바끈지 열고 원래 민지 제바끈지 이게 가리 이게 좋아해 니까지다 이게 좋아됐지 단 네가는 이게 되긴 뭐라 양당 사지 니가 되디 봐 양당 사지 니가 되지래서는 가서 아 베게로 왕도 담바이나 베게제다 민당 치 제발아서 봐 단지 아니 좀바야는 드버시비 그 연다고 그때 양당 사지 이게 되도 잘이요 대인들은 민지 제바끈지 여기비 그 어더니 시드시바이나 미기리 대답하기 미기때 양당 사지기 이게 시점 될 거기 봐 이게 시점 될 거 대근 원래 양이요 사지야 대내야 미기 키바텔라 고지 니바지 처리세디라 난소 베지 얘기는 오고 토니야나 양당 사지 니스 시겨로 와 양사 니스 시겨 양당 사지 니스 시베가 능가 아 사지 얘기 선지 보텔라 양 그래서 미기 얘기에서니 와 던지 다니 얘기요 미기 얘기 선지 양나 사지 얘기 선지 대까지 미기 얘기해봤대 공도 제발나 이 민지 제발까지 여기비까지 미기 얘기했대나 뭐라 양세 니스 시비가 사지 얘기했대나 미기 시비 다니 제비까슬라 아니 미기도 저리잖아다 까니 아빠가 어 사지 얘기 선지보대 코나라 거기봐 사지 얘기 선지보 코나라 거기봐 디나라 양지 얘기도 뭔도 와 양세 니스 시비가 사지 얘기라 미기 세비까슬라 사지 얘기 선지보 코나라 거 양 미기 얘기해봤대 저 과스마지 처리잖아다 아주 문주박이 이게 녀희비까지 짜가 놓나 미게 니산 선제랑 데라 양치 여대야 강당 좀 좋아하는 희비까지 미기 진도 와 다 미게 너다바는 선바 있나 다뜻 공도 희비가 양세 니가 니비가 이게 쉿데라 양 고하는 지 말이 양나 양다 사지 니스 희비가 사지 이게 선주 못데 쉿라 고하는 지 말이 원나 미기 니산 선제랑 희비가 미기 뜻 강라 고기 바래 있으나 사지 이게 선주보 양나 미기 이게 선주보 데 나니 진주 이게 쪽파 쇼아 양나 진주 이게 쪽파 푸차위 지슬 이게 하만 얘기를 하대 봐. 뭐 이게 하만 얘기를 하대 봐. 대라 니까지 미교 얘기. 됐다 들고 거기 봐. 와 대인 봐 얘자. 아, 나도 니게 놓아. 아, 미지 집 밖에 얘기 비기 미교다. 야세 니스 시비기 사지 얘기는 미기 받아. 아, 문주비 이게 니시 비까지 미기 니사 선들라 히비기 미기 됐선데. 아, 아니 대주 과학 산 얘기 잡아이나. 가토 가토는 과 그 뭐라 뭐 이게 찐이나 때 주잖아도 뭐 뭐라 차디 그래스. 등가서다. 아, 시기 지금 내가 뒤터랜도. 네 당인주 당 진주 당 전에 아 아니 가서 데까슬아야 사이 당지지 때 가르세디라 진주 당 미기니라 가서 멋즈우디슬라 멋사나 메게 아 간지지지요 그래서 근데 인주 당 야 미기니라 멋스 메게 간지지지요 근데 인주 당 진주니라 야 멋스 메게 간지지지요 그래서 일단 내서 거는 가서 사이신이 양이 양의 사이 당이 아 어랑고 토니 아 아니 아, 도스키 달라 집안아버지 셰타바이나 아니 닌주다 미기다 진주 세야테그 닌전다 아 아니 대주 가르서 그러고다 아 관라보 대 카체선도 하리 답배 차이가는 아주 진주다 미기니라 아니 무슨 야나 미기 강요리 사바이나 아 다 진주다 미기니는 무슨 여바레스 간데에서나 담보 어디니 진주다얀 주루와 미기는 루아 진주다 미기 니가 루아 같으니 이게 강요바래에서나 아니 진주쩌되게 하는 거죠 와 강하다나 봐마 알아라 사 진주쩌보때 미기에게는 지슨 주루아인 바에다 진주고 놀아야 권조고 아니 강하다나 봐마 알아라 사 대수 소마대 아니 민지 강드버시비 이겼다고 미기야 고시해요 사지슨 주고 놀아요 대바에다 진주쩌다고 치르세길 아니 미기다 진주 니가 루아 얘기 어디니 니가 노루와야요. 되네 미기라야 무루와다. 진주라야 무루. 되네 그 이게 강요레스나 배짝이 영예다. 영예다 보대. 아니 아 나조 아 미기. 니까지 미기다 다 사지 얘기 선지 붙을 거고 바래. 아니 아 미기라야 거 무루와시. 아 되네 진주라야 거 무루와시. 진주도 노루나야. 아니 미기라 무루와 그 얘기요 바라. 에레스나. 다 도대 자니는 메바래. 진주로 노루와이나 강하다나 바마 알아라. 사 대주고. 대주보 진주도 노로와 있나? 아니 대주보 때다 미 미기는 노로와 때 희망이 바래. 진주 대주 소마는 가서 미 이게 선지 보대는 수 쉬어라. 근데 뭐 이게 보대 지처리 있어 되래. 진주도 노 모르와. 진주도 모르나야. 미기는 노로와 있는 바여까. 세 바이나. 다 여리스. 가리스는 다 사지 선지군으로 진주 이게 지보도 파된 세위지서 하마 이게 녀시보. 문주비 이게 녀시보대. 문주비 이게 녀시보대 미기 이게 로와래. 왜 자꾸 진주 모르와. 대인들 진주다 미기니나 나서 좀으로 찬지 봐야 맞선다 보지 무스 근데 녀주다 미기니라야 맞선 아 녀주다 좀하다 미기라야 좀 근데 녀주 가 보듯이 녀주 가 보듯이 고 녀주라 노르와 가다파 마하다 가다파 마하다 보듯이 고 녀주 가래야 노르와 아니 녀주다야 좀 모르와다 아니 미기야 모르와데 가래선 아니 양이다 보지 양이데 고 녀대야 좀 모르와리 미기야 거시 모르와 아니 녀주든 주루나야 메기르 모르와데 여거서 아니 자니니 말다 못 매바레 그 녀주든 주루와인데 가다바마 아르 가다바마데 녀주든 주루와인데 그 메기야 주루룩 근데 녀주든 모르와 메기르 그 로와다 근데 여거서 아니 아 가다바마 아스 녀주가 파 퍼픽 아 사지스니도 하마니 장아여와 하마니 얘기 장아보데 아 당고 녀주도 모르와 미자 고미다 메기르 디미티스는 녀주다 메기냐야 무슨 Tene ngenju da jinju nila mo kasen du se na ngenju da jinju nila ya nga rusu pati misun ya pari. Ngenju to yan juru wa ta. Jisu yan juru wa. Jinju to yan juru wa kare se di la. Ani ka ta pa ma as. Ka ta pa ma ate ko ngenju gu nolayan yore. Jinju gu nolayan yore. Ngenju to nikal juru wa. Nikal muru wa te yon yang ye da pari. Ngenju to juru na ya jinju to juru wa. Ta mutu me pari. Ngenju to juru se di la ka ta pa ma arwa. Ta ka ta pa ma ate ngenju to juru na jinju to yan juru. Jinju che gu nolayan ka ta pa ma yore. Tene ma yisa nginju to rungi, jinju to murungwa kata mwete mebare. Tene nginju to murungwa da jinju to rungwa, te yoba ere yisa na, yoba re yisa. Nginju to murungwa da jinju to rungwa, ta nginju to murungwa da jinju to rungwa se te la, jinju che gu non la, nginju nga to pa pipi ka, lama ta nga, na, ra, la, ha. Te nga to, jinju ke, mi yege na jisun ju rungwa ko, jinju to rungwa re. Wecha ta nginju to murungwa, te nga po nginju ke non la yoma rwa. Waya ta tenze ke toni, ane jinju da mege, dine nginju da mege, dine nginju da jinju parla, ane nga zo rumu chani, nga zo mendele chini dhigne, sanji tanta pa yena, ane nga zo nginju da jinju da mege te so la, ya miksa ke nginzo te sabo to pala, ane pento rabo chi, chenpo ra chi, ane yosa re chengdu, ten indre ta tering, ti sui ke wangi kasi pepe ke ju janga nande te, shansan na nande ya ke yin, ten indre ta tering ke, honse nga nande ta nrel te, nga su sanhi tangi jik ane yang chwa kashi yin rabu jindu sanhi tangi jik chwa kashi yin rabu jindu teka nona tambo de kanyi yin se di la tene nginju ka tene goden rabu de yang uti se la rangin juyi di chibas rangin juyi di chibas agi bi jinsen kan res rangin juyi di chibi mi ye gana je ngen din jubi ye gata la nginju tseni rwa tene tere rangin juyi di chibas agi bi jinsen kan res jik tesh tene nyingba nginju ka juyi ji mi ye kan yin ba tang Ani menju pa nga mingi ye kanyo pa. Teso te, sanji pa kasi maso ni tanju kasi la teso te sabo sungi pi jinsen ta kanyo es. Tene trwa samba ji kanyo se di la, shetan ka nga so menju pi ike nye hiye pi kasi cawa gano na mingi nisa sende lan hi pi ka ji mingi te. Mingi nisa sende lan hi pi ka ji mingi te. Ani ike she la nge zonga, yana saji sanji pa choma la nge zonga, yana kanyo nge zongs, di ka ji mingi ta kanyo nge zongs. Wari ta ndo sumbo ji kolo. nga su sangi chi tong tana, ane yapo yo sari. Ane ji jul hong tanga nong la, ji jul hong tanga nong la, ane san ju pa ga nong la, misal ke, nga su yong ra ga ta, yang ju ta da sa sa nyi rwa, yang ju ta sa nyi te, san ju pa ga za ga nong la, ko ma sun bi ki, jansen di kaan re, kaan tu deo res, san ju pa ga za ga nong la, ma sun bi jansen kaan re tu deo res. Ane di ga nong la, li ke juen pi wang bo ga nong la, ane yang ju nyi ju kor la, ane kaan re shi ni sun ya ba, wada te so ju kor. Tene rinpa yende ta nga tsu ta yorzu ta yaya yige nga yate hii tsawi jisilo ane ta yorzu trech njuba kore ane rinpa yende ta lada ji trecha ningo tse ane rinpa yende ma xe jing tene li la ane teso kore ni tuna nangke yuwa na ane ji ju fangtse nga nga ane mante sen ro shi ane tsama trahi dele
1: Tata chi jia xin pa di ne, bejong nong chin nying chin li kong, kam ki sum ta lo chi li chin shi. 将来门庭安翠来请新家干事学。
2: 林清的总指导谢谢大年江苏平措党技术大专业中南措大杨木。

쇼는 기보 빠뚜네고 어탈로에 쇼라와샤네로고 어서님도 차나와 부조태고 야레비 뚜라와 파디다고 어즉시라예와 룽테리고 니시케살아와 로동리고 어섬시가비와 대주리고 다도메 쇼네 링마와 로고 아 코카트 동니 마볼라리 샤고 오테스 판타네 와사슈 두고 대샨두셰 타바마디티고 온남사니기보 구야리고 마사샤심 와사린드고 콘도두셰 타바마디티 코 직대시에 보고 줄이고 어슴시 디비와 파테리고 얼렌타우리 마보 달란도고 내손도 돈도와 마리티고 아까쿠바 선지기 돈다리고 다음에 물고도 사오실라 다우 어이코 마사니 자른 보샤비티고 오탈랭데 마타파라보 가데송고 얼랭타무 탈라보 샹송레마 아조페로호치 토센봉기이고 오야페로호조라보 가티치고 오티갈라 토시보 쿨토시고 말루이탈카보 샘니데고 타샤세네라

저러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비는 남도 밥은 거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기시 만나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거라 샤네리 미지 하디 사네리 문고 포기 처벌이 트르르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히비게 툴라 두샤나 추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큐라

0: 공학의 규칙이 슬럼마된 바가 비니든데 기어라스 다 차이비 슈둠바데 기르스는 따초가 차뇽잠 추이는도 론에 주나 잠비비데 바데어스 다 시당게 남주 따초디 차진을 따초리게 록서든지 요마르고 레데레 차진을 따지 추바이나 남주 따빈데 만다라이나 잠비비리 치주든데 디어스 소소게 따티든데 인도텔게 치주든데 디어스
1: 차주쇼나 카지 짜마다 토바다 모동가 캐나다 현저초 남 답인데 바 토토제레스 다 쥐니디 체르스나 카지 초캅스 다 사마라서 바사지 통제된디 쭈디 차피 쉐시베나 다 사마디게 디 파짜마다 토바 마제 데나 마차솔로 동카라다 오 케나고다 라서바데네 데네라고 데도 샤인제 바톤 준조들이 데들 디에는 메델 빈도여레스 디 차인데 바 쥐니 바디시 다 차이는 뭐 조선의 철에서나 무의 무비지에서 사주주나 도세주는 뭐 태워져봐서 차를 뭐 하자면 뭐 되어레스 조선의 철에서나 독장은 뭐라서 봐다 뭐 그 봉글리들이 뭐라고 말해서 봐가라 근데 본로드 부지드니니 추가 사주직 추바이나 되게 도세군 뭐 태워레스 대에디 대난이 그 뭐 뭐지 차라 되어레 대에디 차디 비슈 로다 툼바 세다 툼바 츠다 툼베 리지시에 도나 또 소환한도 제사질라 빈도여레스 대에디 차디라 동종 맞이지 남준디 차이 비슈디 야보지 세키바시지디 하장게 개체보레다스 생겨나마 다다생기 빌린센데는 변종 농신 인신리고 강계 농신지 대산란 되시 빌린센데리 박간들 리지시 생기 문트 논술린 제시로

0: 让你落就算没用，将一茶把你打败了，没落我就怕你心愿。空姐，让你这给你各种垃圾中呢，将一相对，不解决当保姆解决茶杯那把的呢，打败了，说他没比真正的去的就远。各地区，跟王队来讲，原来的最初这第一印象，打败了，空让你即将将一当卡占用没了。
1: 第一位杰克吉蒙吹杰我们人力学家牛学习改变美国杰小龙当中的跟王队来接丁日宗写个杰一杰没了些马样所想能当能民一把些第二位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杰我当一句比学了没写比来听见三个八北京一个这种钱的丁日宗的学呢用人比我们人力学家更难张
2: 丁日宗写个建议者军进吧，跟王队拉起中途间呢，跟王队拉党写个建议把这领着党，假期慢慢接，写了来重新，老队接赞别，写个建议国家老队党第一雄出间呢，他的协议员别，过年呢，门推的生意越办越。各地的原来讲呢，跟上咱们的这些的老总裁用这个。
3: 这就给他苦于那里，那么也那就要了吧。那么的肯定行了。大概前说吧，就那，几多人别搞了，他搞了，他让他老，这里主播听吧，听吧，他自己难道老了咋说呢？前说嘛，谁在读？
2: 老是老是老是。
3: 这些江苏的，不叫这种部门，叫这当被这些江苏，也个大把数目在做，江江才是那种，都是江苏的。
2: 啊，是。
3: 江那种天天。
2: 我打过个了嘛，
3: 年轻的两个，是都他们进来就投牛大个呀，这个了当从政的，可以不啦？哎，这个了当从政的，可以不啦？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可能应酬的，对吧？哎，上不了 당 로직 셈지기 당 답 되는 거 되는 미 시지고 양도 송하는 거 하루 간 거 잡 송하라 에 따라다 오고 진진 시제 종내로 가도 되는 미 첨부 줄라 예 되는데 뿐마름이 세트 산내로 양 진진 배 총도 당보지 주소와 그리고 나 좀 봐 당보라 당한 싶어야 돼 그리고 나고 라티에 오체
0: 도스나 저 통제리 미게니 무미진이
3: 시샤리스 오래 그럼 그리고 나 라티에 오
0: 남고 주주 그리나
3: 그리고 나
2: 你懂的，他们记住。另外呢，总是别个的，大概要买多少？
3: 没得，就，到最后刚才的是那，买了就来做梦，我才来说，都学是真的了。等一会儿我们老在忙不了，天天在车上了，嗯，我这那个，这里终于在读书了，起码都要做不做了，可能。我这里工资一条，我干过哪里了？没有，天天可能嘛呢，人中中的，他你懂。
2: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3: 와지라 양니 장의 티 티니 된 나니 더 주직 배불라티 오 야소 우테도 돌로니 독사 나니 더 주직 발라 딱이 남사 야오니 소코니 마 애사다 시가자라 돌록티 인지기데 우 가자가
0: 단데 돌로니 아무디 되게 정물 봐
3: 된다 더 어떻게 주소 된다 된다 충라 티 주려면도
0: 단다 긴라지나 딱 오늘 대선 패로 아니 지금 준비가 있어서 이게 다시 세트 다시 근데 소리 가르게 땅다 위내리로 와
3: 나오
0: 루베기 팀들이 위내리 뒤두게 내지 대선은 그게
3: 다 거야가 강 대선 나다 왜 그런 거 걸라 된다 자지 나 근데 다 텐데 팀 로네 내리 현재 저 조선의 양아 근데 대세들로

0: 대 선바지고 서자 가자면 다 강도 얘는 따로 쉬어라 미트벨 커진 남는 남는 민낭심이도 대상 현다들 속보 쿠초 쿠르미시에들 르르 도당 도마시 락바이우 마시 까와 도마시 텐자 하나 첩첩 내 가고 강고 카드글 남상 수행만 솔라 남상 카드글 세게 예 그냥 탑대 내가 되면서 탑탑되는 인쇼 때도 그냥 저런 놈 떼렸어. 예? 대화 주제들이지 대화. 대신 백화 대신 코랑당 코랑당 치기 때고 진랑 치기 때는 대고를 치고 냠두당 코 마태도 알아. 대신 냠두 주워줘 대고를. 예? 공부할 때 어떤 애들 카하 누구든 이라 방보하고 잘할 때나 니발로 하고 이라 홀할 때나 손발로 장할 때다 이나 시발로 동료만 육세찬이로 코랑당 태어든 Zhukpo kambu sakla zho ngusaya, zhukala khadukla dhoja mende. Nuru ye shaksiga wakho, nuru te zhakla, te tenda, nuru chakshiga soja wakho, yanda
1: dhoja. No.
0: O, yanda dhe khun niru, te bhe dhukurang zhukpo kambu ngusaya, ngusaya sakla jang, zho wita di. Mi yang te zhakta dhe bhe jik chenpo kondra, rinu mansu naha shukchinde, tsu shukchinde, kondra chayme, ko khaduk khadukla ya. 다고 강도스나 라마 뱀보당 콘테기 동안 타베 당다 근데 고텔 미오레 예수 신앙다도 강쿠이 샵 신앙다도 콤 망아이나 고 라자방자 저에나 이거 놈이다
1: 다 진짜 길라게 독 시유드 아니지 나션스 아니지 그냥 자세대 야지 근데 소레 소세 토쿠데 제대 해야지 냠바서 좀 마냠 공부해요 야세디 타비아이 내리 파티다치야이들이다 총속하다는지 종이 타고도 와 척으로 와 섬내나 영서 가르기나
0: 다 콘트 지금 간세다 고 다그래 고 믹슈 마카비서 다 지금 간세 콘베 점점라 간세라 뭔가 소다시대 예 틱도 칸하라 뭔가 간세 다 고놈이 이게 오래 도당된다 오베다 차당한 거 다라로 미게게 마샥다 다음에 고 녹색이고 녹색이고서 간 못이 했네 다가라 고 쟤는 다 말 집에 잡도 있다 그래서 나닌다 다래 작다 그런 잡아 이 다로 다 잡자면 또 그런데 가지니 우해 탐색돼 예 걔네 고랑도 잡도 있다 고랑도 잡도 있는 거 그걸로 한 가지라 된다 뭐 이렇게 정다 시작이 되죠 그럼 왜다 그래 뭐 매들
1: 근데 다다 지금 그래서 그때 대세디 아니 그나게 공수의 체너지 존재 나로는 참년의 뉴뉴 좀 세네래 차비들이지 고 다다마데 버.
0: 어, 도라 진짜 다
1: 되지. 다양 다다 롭촌나라 라가도 그냥 군주기 장생이 내리 고스미네 되니 전부도 사.
0: 어, 대 전부도.
1: 나 되니 들어 지금 두야. 게라테라 섬네 나로 양지 섬세르데 카리.
0: 어, 고스나 센터 타니 가지고 야. 니베 소르데 가지고 말라 송도 세나게 대서 버서 소자 가서 버서 이셔리. 코코도 해서 매 미미 저도 알아. 다 생각돼. 니 감볼에 알아 트라이스 게네 되고 다 챘는데 다 된다 다서 이제는 부숨당 보면서 되게 좁아도 된다 믿고 되게 맞아 내 사실 됐죠
1: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 걸렸는데 양 존재미 찾아가 되어 있겠다
0: 되게 광고 섭제다 다 상으로 셔도 딱대 예
1: 다 로사 그도 양 셔도 지게도 양 지 광고 찾아 찾아 되죠 시계로
0: 어 딱대
1: 네
2: 디양 베제 망트링니 쳬더 Rilung tang sum dang, dougui dang sum ji la, ni yin ye bi xie ba yue ji ma lang wa yue jin. Xie ge jie yi la cui na yang, jin gui dang, chep ki la xie ba mang bu yue ba bian na. Dong ba da dong chang mu yi xiu ji jin, ba dan guan bu zha sum, yuan xiu ji jin. Jie ji ga ma min zhu yi xiu ji jin, yuan ba ge ra po xiu, yuan xiu jie jin xie ba su yue jin. Xie ba di da ne, yang zi gang la yi zhuan dang,
0: 괴친띵라 파신제바다비 뉘바여 워나 시가제이제 차치라 모차비 휴서진다 여지레세나 근데 제시기 근데 차제디게 양직 시수라 근데 요르베 차제라 시소다 딱 그래서 저다니 매요 그러죠 그러죠 나 매요 괴친데 예 아마 대여서 매요데 가고 부인나를 보모인나를 마치기 조디 매독다 겨여레세
1: 다 강도스는
0: 코 他给了的是送上去了，我同事的他已经就给他是，还了亏死了的，他还打个亏钱了，他炸着的，他还我嘛，我嘛我嘞，那么讲说起来，我这边嘛，马来人那不啥不咋回事，所以他，我这报名给接待他不帮给谁，对吧？我听到了说，你说他还不了，山东没钱了。 他也留给这个客人这个身体到了，谁来给说找的是？哎，他你懂的了吗？那什么钱呢？十点是钱的了，嗯，我们帮带的那么几，但他那么什么什么多了，帮带了那么什么，这种人多了，那么几来就麻烦，几不得你懂得看的了，十点是叫。
3: 嗯，国宽的动物钱了，要弄些天，要么弄些天气的。他过刚的是呢，我这个一个季节，我嘛你这个牛肉牛的是在没得个了。哎，那不我打扫，那咋打扫？哎，谁是叫那不六少钱了？可不，那光光六少钱了？他你过那可能要弄些六个是干的了，天天你弄。
0: 结婚六五十三年多才给，家里的扩东家的，
3: 家扩东去，
0: 人家扩东做，扩东去，后来嘛开不下去了。他可能我妈刚我说他的，这是有点儿，京东股票顶住，腾贵了，顶住腾贵了，现在的顶住，香港说这个顶住，腾贵过了大概，蛮平淡。
3: 那是。
0: 现在这他们的那股过了他妈的都看到。
3: 啊，中呀。
0: 嗯，总在宁波的，我们宁波的，他这个三宝领导，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 통바닥통처럼
1: 老师。
0: 다
1: 그래
0: 在南面做了长生部，跟这边做了长生部，听见旁边做了长生部噻，长生部是干的。小罗看到的，我在那的，我在南山三甲山上，唐古山甲这个小罗，他爸在那边，沿着那地里头的民族噻，我那个工作也我差不多的民族噻，大家开始把他小罗。 ที่พัฒนาตัวเต็นเนอร์ลำซ้ำพม่าจะนี่ตาตาเนี่ย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คนนี้เดินอันนี้ตับเชสเกี่ยวยังพม่าตาตาเนี่ยยังตับเชสกับตับซันนี่พอที่คนละคนนี่เกี่ยวเชิดกับเจ้าตัวเสียเนี่ยเราที่ตัวนั้นเราที่ตัวเสียเนี่ยที่นี่ตับเชสก็สิ่งละ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จริงเนี่ย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ตาหลงตัวเสียตัวหลงเจ้าตับเชสเสีย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จริงเนี่ย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ตาหลงตัวเสียตัวหลงเจ้าตับเชสเสียเต็นเนอร์ลำพม่าจริงเนี่ Yes.

0: 야, 범어.
1: 오.
0: 알아래 제도 거기도.
1: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0: 야야야.
1: 야 아고 제도.
0: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뜯었지.
2: 야 저기.
3: 저기 저기.
0: 세향 음악에.
1: 요요 세향.
0: 소지께 저.
1: 요.
0: 주마제지.
1: 주마지.
0: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치 니 뜯어.
2: 범어 대 루샤자 빠지.
1: 요요.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0: 어쨌든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1: 요
0: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1: 요요 그게 제단계
0: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1: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선로즈가
2: 정기 뭐 선로즈
1: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가지래 출라이드 말래
0: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증나 싫고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레니스 증도 쳐쳐
2: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도 먹고 나키모서 크레디티 사마 모보니요 산톨마
3: 제제 그렇죠 몰라 졸라 있어요
0: 졸라 저 쳐고 다 땡어서 로조 일팅 도모 돌을 그들이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로니 이름 보리트레 로조 일테 담보레 거야
3: 제제
2: 레티티 사마한테 사투 조제일사 대산 나올림 때 사마터는 이제 졸라니요. 그걸 졸라말래.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들어야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

타키 자 좀어 샤사리 양타미 기소서 조사리 내타미 문시버로 사리 두타로 요파보 데사리 좀빈지르보 타투다 남카조 눈빈지르 나론타보 타르겐세 렌시바 샤베보 시포리 마샤르다 잔세보 야비투 두슈다 마보 잔

쇼는 기보 빠뚜네고 어탈로에 쇼라와 샤네로고 어서님도서 차나와 부조테고 야레비 뚜라와 파디다고 어즉시라예와 룽테리고 니시케살와 로도리고 어서시가비와 대주리고 다도메 쇼네 링마와 로고 아 코카트 동니 마볼라리 샤고 오테스 판타네와 사슈 두고 대현두셰 타바마리티고 온남사니기와 구야리고 마사샤심 오와살린데고 콘도두셰 타바마리티 코 직대시에 보고 줄이고 어슴시디와 파테리고 얼렌타우리 마보달란도고 내손도 돈도와 마리티고 아까쿠바 손지기 돈다리고 다네 물고

0: non pensum parula, tichin chigumola. Ta, then the yigi nisa, yona then the yigi sum, tana yigi yinga lasso bata, kandiki, nyan the tsu, tsan yorwa, nyan the dejo shepa, nyan the tsu dipayena. And it is all a cherry, said Dila. Not so picket you want the shepayena. And it think I am called your maris. Tana tachiri, tell a young chi yodayan, the Dila. Gondi he be meek, jamba nyekibo, tichin chigumola, then the nisa, sunsa, then the pensum to drawa, yana tesola cherry. E U A O 챔비기 양예 간지지잖아요 간도는 좀 이제라면 세딜 땅 안서 배 간쟁반은 이제 배시 동이고 꼴신시 비가 다 배게지 타니 가라야 군주 말했어 어 되네 뭐 봐야죠 아니 이제라면 제가 던지 그거니 이게 대조시지 요 말이에요 다 니가슬라 아 되네 담에자 서도 벤징 아니 자당 원디시 봐이나 아 이제라면 세한데 간다자 던지 그거니 아 이게 됐지 제와이나 아 베게지 타니 가는 연주 마레스 아 먼저 봐 인바 연자 아 아니 던제 그 이게 기타 아 대존라보데 시니 마레스 자르바 마이스 와타 던제 되기 잡아 와타 테니 강한 거 만드시 바이나 고지어 바레 와 다 갈데 테니 제지 메나야 초게 테니 제데 바이나 이게 녀히 보데 치치 찍은 놈나 아 니스 테니 파스 데니 제 바이나 다데 이노스 아 그때 가야 때 그 말에 아, 근데 이게 나그놀만 된다고 말했대. 되게 된가야 된다고 말했어. 가서 백에 고한테 시방이나. 아니, 이놈 바시 자들에서. 다 들랑아서 미기 짱바 얘기 보던 놈은 닌들즈나 된니츠 잡아가 배지잖아. 배차이잖아. 자당 까다비 냔듯이 잡아이나. 치치 찍은 놈 잡아이나. 자다 간냐니 야야바이나. 더 자니는 낸 유어마라. 다 자다 가야바이나. 자가게 작세는 낸 유어와. 자다 간이 야야바이나. 아니 까티 진주레 세야 마레 와 짜디 미그레 세야 마레 단디 까슬레 너 짜니니 아니 응안소 내는 매바레 다 까티 숨츠 잡아이나 배차기나 차다 파다 카 미기 담만 얘기고 너 차다 파다 카 대답이 이게 쓰는 냐도 치지 찍고 너 냐도 야니 쓰 잡아이나 차파 카스니 아니 대스 냐도 내다 매바레 양지 여든야 대라 양 잡아이나 배차기 차파 카고 너 차리 양 기구제 Yamana pal kiguja, Yamana kal kiguja, Tesum Karun and Yabayana, Chipari, Nagana Jedea Yomari, Tayan Tentumari. Jinse de Latini, Ninju da Jinju Kanda Yamunju big media, Yget Yenshiche. Oh, yeah, that Teso de Cheritana, any Tishichigan on a passing Nisan Jenny, Yatin Lode and Muruaris, Yatin Jabayana, Pegate Tani Chamaris. Tin by Yasa, Theta Book, Yiginish Botel Cheris said it, only Nugano Hijig Munju by Yiginishus. Yana Migiana Chesan, and Migi Changba, Yana Migi Kona, Then Migi Changba, Yana Migi Kona, Yana Minjubagi, Yigis. This is a danger double chop. Migi Changba, then Migi Kona, then Minjubagi, Migi Nyehus. Oh, that decent chirizen, and then you make an arangs on a body, or then you make an arangs on a body. Why, Tanda Chirizen, and then Minjubagi, Nyehi Yapas.
1: 根据采满门的天津的老百姓们小区接近的，截至采满级别龙井的，新建采满南拉各段下。接着拉萨五米七达里，从这里向中间切入进，大家可以用老百姓的选择新的部位先送过。
0: 等你，等你，你告诉了他，现在几车的是的，他按住，门就把一个人一个时间，每个人上升的了。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창도 이하여 나용제에
1: 끊어라 지지기가 안 두셔래요 말이다
0: 창도네 말을 통봐도 니기가 예예를 소마 니 아니자들을 강쇼네 예초기 이가래 채와예 말이
1: 옛날에 아비카네 꼬뇨 자몽니치가나 지지 자통라 제르세 다바 당원지 헌도 그르세
0: 그래야 예림본 둥케 예마레 냐마 자와 벤치니 자나 코마사 페두 란데네 샹즈레 나춘첸라 페네 공가 소뇨레
1: 꾸응을어 데리 손이 나초 제주 이카는 두그르도
2: 메메메 찬도 제작지 나초를 교디시 차야레 나론서 자몽시군 겐 투무초나 냐마 대게레
3: 쵸 쵸
4: 예 더다
3: 더
4: 하니 소녀아 너 저너 찬도이 조래 참이 아이 건들라니 아이 제호
3: 저
4: 저와
3: 저
4: 초

0: 부모 준비해 주는데 이슈와 기래야
1: 기라 제가 이해한데 거니다
0: 네 니도 봐뉘 제대 부모 천다 이슈와 비켜요 말이야
1: 기라 제지 이해한데 가나 거니
0: 아 네니 컴비 퍼서 섬에 덤비 힐이랴 아
1: 빨라 치고 어디 내 나이 컴비 퍼서 섬에 옌데 린 힐이세 데니냐 아마 내 나 운유 센터리
2: 지시에나 추 아멘드네 컴비 퍼서 지사네 옌데 용 예지리
3: Mereka tapi rungko ngizu wasi sebra gojinda pinchong gawasu ki jianji xiangkun zu din la gomi se yong ga ma ki ti di kian du chong de la ge go xi gu di nin ju xian yu ba shi kian de la dan leng gu bo da da si chong du ji tui ma yun be chen sun ji da bi ngu zu ji bi gomi se yong da ge di chong lan ju di rungko ngizu wasi se ju zhui mo xie yin bi chan su xiangkun zu din ji ge go ru ba da xin ji chui de pali nyamar pambi diwa gaba masi gaji duisu bomo huayi ya tsuru kyungwa shi pala uki gi chandira nimi pala na huayi yi ama yi badang ranyan na pa mama yi bi sawa di xie ba shi
4: da chere keso
5: Ya,
4: ngala jikuda. Ya. Lama ni jabase.
5: Hama de ngira.
4: Oh. Jabane jama mare. Dan jape mane jama mare le. Eh, dasuko jima. Joba jisho. Joba ji, ndo chore.
5: Ah, joba joba.
4: Joba jiho.
6: Namaso. Nga chon de zong jue mi yu de, ta ta wang chu chang ge song cha song. Nga la ta rong chi ji xie ju. 江西罗秀恩座加大村长局的中国野人工马萨拉德罗王西图面的中国野法西斯拉俄格西比马出的国林党人外越剧马车而西也是被马出了胡金也太越巴西的等等那么去来干了等你钱不要的我呢那么去干这些呢罗秀恩座加干的中国军马却把人家突击
7: 呀俺做云南都表姐从别节目跟我母老就三个个母是老垃圾那么做着俺最差的科技也可俺最娘的大把的做钱搞办的家大从那些对公众戏没来瞧过呢怕将他的各位浪费的日子没让没对了你的人错也被没人吃过呢浪的呢他可没里靠动弄死把钱这浪记不得了
6: 先把过，相互之间就行。可咱家把人民给，家某某人给，俺农民，马上就把公公你妈来和上着，带你的军队要把我们拖起来，就把。农民做差役要不人给，人家俺俩打东山差役，却去娘家打把肉做的，没人接来住院来生的。没人等着忙不来住边，打把肉做呢，平村干当着见没有的。
7: 本来就直接在这里，美丽考发现中午没拿，加大冲浪又没来。浪的头给美丽聪明，难路接起来。从嘛，逻辑升级线呐，打算土木端出那些土来。别提了，本老板土产没给，我办钱包没收了，光用美丽考给大外村土木给，你给鞋子了。
8: 去。
6: 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7: 光这样吧，那另何影？
8: 公公你妈了，公公你妈了，公公你妈了，
7: 妈了，进来进。
9: Oh!

0: 아유, 제 여세도, 여세도, 아유, 아유.
1: 내 말, 나, 무시, 마티.
0: 나, 아유, 잠깐만, 샘메니. 阿姨，现在那些人，杰米斯呢？
1: 也真的只能嫁给人，年轻了人嘛的，阿玉。你嘛，天热嘛热多，年没些啥嘛着，俺不如几多。阿玉，老年个也能行。阿玉，妈妈，妈妈，老年个也能行。
0: 这这这，前面还行的。
1: 怀疑，你怀疑，罢了，这下面你，罢了，当你阿妈女了没？见你阿妈结婚，罢了，这下面你，这下面你。
0: 伯母，
1: 伯母，
0: 阿妈辈。 아유에는 저로 아망고마들은
1: 제... 니 아망고마들이
2: 보모 제 이체 흉도
1: 아마슈 마슈 아마
2: 你阿妈了，亲爱的，俺们现在结姻，就这的。伯母，切卡子，你是陪妈舅，就这，就这，就这，亲爱的们现在，切，阿妈，可容易受伤。 네마네 저런게 아빠 엄마들이
1: 야마
2: 나도 넘어서 린장르티 니상대 예네르티
0: Oh, my God.

0: 산디네
1: 데네 롭생기 민지디가 익수 렉베 테먼치 쉬쉬 아송기 사
0: 산디네
1: 데네 롭젠 저사
0: 어디니 롭젠디 또 데세라 중고미
1: 이상체
0: 아니 겐라가 종제스인데 구이 나메이나
1: 종제로
0: 어
1: 네 부이세라 겐라가 종제 외신 춘나로 구샤 랜타모 겹차스기
0: 그 따젠 야고 심은 중외
1: 네 부이랑도 카바디 출레제 미스테비 겐라가 주숨 구샤
0: 숨라
1: 어
0: 따젠 주우 당구디
1: 주우 당구디 여기 루지 따나 제부 송전 간부 로가스 바르 슈바레사
0: 안키랑 뷰
1: 네뷰 렌두 께네 머시 바도 슈바레스
0: 다다 다제니 주니부디
1: 주니부디 봐
0: 어
1: 주니부디 칸다 시라 라트 세람
0: 안킨데 뷰
1: 네뷰 렌두 미숨쇼 겨네 지라 덴발라 라트 세르
0: 다 다그르베 좁살
1: 시사
0: 다젠 주스무디
1: 아 주스무디 와 주스무디 직주스야르샤
0: 어
1: 직주스야 그 명치디 차디당 뷰르샤
0: 차디당 뷰
1: 어 안에 뷰 네 아멀라 차딘 잡은 잡어 예 네 빠라 뷰 잡은 잡어 예스 그라손다 딘데 나 무그레 제그라니
0: 카미노 카미노 양아 템지 네즈 좁살샤 왜 돌죠지
1: 그라라지 도
0: 어 템지 톰가라 모자라 모라지게 차데 머니지 케제
1: 어 머니지 남
0: 어 안도스 나서 엄마니 뱀에 엄마니 뱀에 하루다 다시네 사근다오 디친지 좀 엄마니 뱀에 엄마니 부 아메노 부 아마 샤디네 슬림만 반디네
1: 어디서 몰라 샤에간 만드는데 좀 많아라미
0: 지도 꽃이 야망아지 쫀다 응어 다 동원이 모시마 쩨제 주사에 엄마네
1: 데네 어디라 해야 쓰다 몰라라 상다와 두부 통도가 돼
0: 시사제 코
1: 어
0: 머시코네 잠당 인지 선디 소소 쌤 등고네 제고에 배마도 치즈는 남아 지게 된 님부 가와노라
1: 아래 코 치즈는 남아 전에 쇼 가려래 네 시사
0: 다야 템진 알라니 주 접삽지
1: 다 알기라 알라니 주지
0: 어
1: 선다니
0: 템진 나 속에 대비 매제 네 맹간 다시 제가 좀
1: 맹간 대비
0: 어 다가 인지 나가 나가 님은 주매 되나죠
1: 님은 주매
0: 어 근데 템은 님은 되도 님은 니슈매 되나
1: 님은 니슈매
0: 어 템은 솜도 되도
1: 아 님은 솜 주매 제가 타체 단도 기라 자르사 시부치 이게 자야
0: 같이 자야 고마 원어 도구지 단지 도구지 따죠
1: 한 쇼가 잡으는데
0: 쇼가 나 우토다 제제 네 양자매 같이
1: 양자매 간테비
0: 어
1: 같이는 언제라가 갈 순도 왜
0: 언제라가 도 순바
1: 어
0: 다처럼에 돈나 딱 랍지 세네 마잔 저 텔본시
1: 오지라 엄지라 코텐 제꾸룬 차라
0: 시자
1: 자코 나래 저거 야고 싶지 아내 저거디 냐 장아마 가버 줘라 봐 자당이 장아나 뭐시지
0: 장아나 뭐시
1: 어 하지 다이네 내 저거디 주도 저래 주도 저래 코
0: 주도 유발라
1: 어 저거 주도 지리 신바 주도 지리 개나 주도 지리 개제 주도 지리 간단 잡으니까 니도 삼을 놓고 주도 지리
0: 어디미 주도 주리사
1: 이네 코
0: 어
1: 소소 아직 다 보고 주도 걸 지금 왔다
0: 오들라 예도 주 바고 유엔 제디 바오디
1: 다그나리 네 코나레 다그란 슈비 이네 코란게 나 민미 게레 된다 춘주 저거 되던데 야 지로민도 고 숨이 왜
0: 오들라 다 된데 수엔 고바 유바게라
1: 이상체
0: 타야코 템징 한 니즈 된데 제체죠
1: 타야이니 되지
0: 어
1: 그래
0: 템징 한 로가 나 찬자치
1: 로가 나라
0: 어 니 딘데 보라 숍 탄다 메지다 봄지 코라티
1: 아래
0: 군도 봄디기 키친 주지지데 뭐
1: 어찌 샤오초지지 왁도야데 딩디 보면 리우시다 코
0: 강기 리우시 다가 로간 삼베 되게디 만두스 보데 삼바 폴라 쇼 탄다 메디기 키친 주디 강과 도지지 대선 키고 깨게 싸고 됐어
1: 아시 디카 가요래 폴라 쇼 탄다 메바니
0: 다가 봄디기
1: 어
0: 발라 샤코라지기메 니뉴뉴 강과 도지교제 발라 겐나시 수르교 소가 산이게나 shima nyu nyu nga rogwe ki kutu chikba nonsi
1: o zila mpola di morang pala marwe ni
0: shiza che nga re senge mansu che pomdiki chide chinche pomo pame kajin sui madu ne pama kalen lodo me do shima pame layo gebe kwa shiwa che
1: an pomdiki karsu duwe
0: jido ken pungu ke gyalan kibu na kwe meba ma shiko ne tan nye bab lo chush tamba le chasbe dinju gechu gochu nanda kor meba 밤에 그리시고 그리스엔다바 ninje nyunyu kisun za ma she de ne lo chu dam le tue me ba nyunyu ninje
1: o zi la len ya si jung a ngue ne nyunyu jam jong che ba de mi si ya wo shi bu le ni ne pa me ge din je ya gu de ge de ka ba ya le ni
0: shi za che
1: ha yi ne ko ni zi ding de ding sa chi zong di ting la nyunyu xie da de la ha ba du de ge ngue ni ge ngo de che be mi na de zo yang nyunyu xie da da la
0: da che ni ko a o mi nyunyu xie du zi sam lo yu no de ng da top xie ra ji me no la
1: top xie la o top xie zo su mi yo le
0: 什么月份了？哦，大前头皮当过的，头皮当过的，白的到了，白的到了。哦，白的忙上带了，去了老王爷呢，都不理，没跟丢了，差起来套头了。不是，大前头皮你不得，羊白的到了，羊白的到了，白的忙上带不赢了，去了古白爷呢，给他抽就下心了。大前头皮什么的，羊白的带，带给我爸爷。
1: 哎，姐妹，既然你加入学务亲的话，
0: 是爷爷的，
1: 那哪里可？别的忙咱们带不赢了，既然给你肯定是结果没，谁不是担心的？
0: 别的忙咱们带不赢了，既然给明显了，三十天跟着姐妹样，心的，给的俺做草莓酱菜，广东的七八姨呢，俺做制作的当，俺做技巧的，俺做美丽的，大家推送钞票，信息三八系统组织接通的来了，拉新给中国朋友样，我用同样的，团结者，别的忙咱们谁了呢？
2: 三九日所下午七点，第一天嘛，白露早晚呢。这些白的道路设置呢，是蛮用钱，都是民间出行。新巴布呢，我最龙之林村就苏醒大不热，可是新巴布林近呢，我最林村就年少天了三千元呢。 提个人我最领情节，日头开放着，立国级各界召集结个，俺俺团。立国级各界召集结个，俺俺团建呢，这话写哪去？我最领情节，三百八十三千等着你，同女刚约，共同把事情。